0: 씨 우자냐 나가라.
1: 아, 지구 씨 해라.
0: 선박 나가라.
1: 아, 혼내까 물에 가이다 유지구다 뭘 훌러가 그다이 또 보니 뿌리였어요.
0: 헤네 대게.